지금 만개 신장하시 정어 미라냐 고민이 만두 친구 보 친구 번거 시야 아미냐 와리 발라 이래 제 마음 먹군지 나노 탈베 차라 이키 말아 오시.